0: 아리랑 톡쇼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김무인,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9월 첫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이죠?
1: 네.
0: 오늘은 그래서 뉴질랜드의 아버지의 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1: 네, 좋아요. 뉴질랜드 최초의 아버지의 날은 1929년 7월 4일 오클랜드 성 매스유 처치에서 시작되었대요.
0: 그래요? 날짜가 진가는 달랐네요.
1: 1935년 이웃나라 호주가 아버지의 날을 9월 첫째 주로 정하면서 뉴질랜드도 따라 바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한꺼번에 챙기다 보니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나눠져 있는 게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죠?
1: 맞아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엔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죠. 키위들의 전통적인 아버지의 날 풍경은 어떨까요?
1: 보통 아이들이 직접 만든 토스트와 커피를 침대로 가져다주는 브렉퍼스트 인 베드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0: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 들고 오는 아침 식사를 침대에서 한다면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1: 우리는 네, 그렇죠.
0: 특별한 추억이 되겠는데요.
1: 그렇죠. 낮에는 온 가족이 모여 키위 스타일 바베큐를 즐기고 낚시나 럭비를 보러 가기도 한답니다.
0: 야, 바베큐에 럭비에 낚시라니. 키위 아빠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1: 없어요.
0: 거기다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인다면 캬,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1: 네. 거기에 아이들이 정성스레 쓴 손편지와 양말 같은 소소한 선물을 아빠에게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죠.
0: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느해지네요. 자, 여기서 첫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할까요?
1: 네.
0: 네, 정수라가 부릅니다. 아버지의 의자.

0: 그 보니 뉴질랜드의 아버지의 날에는 아빠와 아이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군요.
1: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쓸쓸하고 허전한 날이 될 수도 있죠.
0: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1: 그래서 빅버디 같은 단체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남성 멘토를 7세에서 14세의 남자 아이들과 연결해주고 있답니다.
0: 그래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1: 1997년 오클랜드 서부에서 자학기 시작해 2004년 정식 재단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고 있대요.
0: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멘토와 아이들은 그런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1: 거창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같이 공도 차고 산책도 하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0: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 곁에서 그저 함께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겠죠?
1: 그렇죠. 아이들에겐 곁에서 한결같이 시간을 나눠주는 든든한 어른이 필요한 거니까요.
0: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는 만큼 멘토 선발 과정도 꽤 까다롭겠죠?
1: 오, 그럼요. 안전이 최우선이라 엄격한 신원조사와 인터뷰, 교육 과정을 거친 검증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편 홀로 아이를 키우며 걱정하던 어머니들에게 정말 큰 버팀목이 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한 어머니는 멘토를 만난 후 아이의 자신감이 확 달라졌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며 정말 감사하셨다고 해요.
0: 그렇군요. 참 귀한 얘기네요.
1: 그렇죠.
0: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하겠습니다.
1: 네.
0: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1: 네, 들으시죠.

0: 남자 아이들을 위한 빅보디처럼 여자 아이들을 위한 단체도 있을 거예요.
1: 물론이죠. 세계적인 청소년 멘토링 기관인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스가 대표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용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1: 보통 만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데 한번 인연을 맺으면 만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0: 아, 연령폭이 꽤 넓네요.
1: 네.
0: 혹시 우리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1: 그럼요.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오클랜드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참여하시는 봉사자분들에게도 정말 뜻깊은 여정이 되겠죠?
1: 네. 들으시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0: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기대해보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1: 네.
0: 포리스텔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건네준 말.
1: 네.

0: 이번에는 시인 이채님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라한 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운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0: 나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1: 시를 듣고 있노라니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묵묵히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그 고독이 가슴 깊은 곳까지 아릿하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인 아들 친구가 했던 말,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1: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1: 네,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0: 맞아요.
1: 네, 벌써 마지막 곡이랬네요.
0: 네.
1: 네, 서유석이 부릅니다. 가는 세월 듣겠습니다.
0: 네,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서 엄마 몫까지 해내시는 아빠들이나 아빠 역할까지 안고 살아오신 엄마들의 누구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1: 그렇죠. 그 수고와 마음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요.
0: 네. 또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혈연은 아니지만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어른들도 떠오르고요.
1: 맞아요. 돌아보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분들의 다정한 온기 덕분이었겠죠.
0: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중한 부모님과 고마운 어른들께 안부 문자나 또 전화 그렇게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1: 좋죠.
0: 더불어 우리도

0: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같고요.
1: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애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터가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요일 오후 6시 FM 104.7MHz,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토크쇼를 들으셨고요.
1: 또 웹사이트 www.radiohawksbay.org.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한국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1: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0: 안녕히 계세요.